그 사람 리스트 아방이던 가푼 디르브라타이 미주람니 아리워 가셔트 이코토 동마니 아트이니 부몽타모 헬로 그릉 다 마노만 라일리아 사이 사이시만리아 말라케는 디스타 봉 동카

0: 하이게 탕이 날레자 오늘 했었다고. 헬로.
1: 헬로.
0: 이 디버카함. 너는 어디서 승몽승나이? 헬로.
1: 헬로.
0: 헬로. 그날 대통 타쿠.
1: 이 그나우 그나우 어가 지금 승몽 빨래 리바.
0: 아우 아우. 그러니까 너는 앙타부 가서 승몽승나이. 사바노 파더 오브 더 네이션 한작. 사보노 파더 오브 더 네이션 한작. 사보노 파더 오브 더 네이션 한작. 체드만 조이 타다 다닥 시닥시 싱나이 타부 카이니 카이탐 싱나이 코록샤노 제리만 나이 보노